웃는 찬양가를 보시디니 무대가는 눈물나와 웃는 찬양가를 보시디니 오마이 폴란 야른드 인데 재난갈래니 시티르 오마이 폴란 야른드 인데 재난갈래니 시티르